0: 그래야 레몬 꼬래.
1: 그냥 돌아다녀. 그냥 돌아다녀. 그냥 돌아다녀. 그냥 돌아다녀. 그냥 돌아다녀. 그냥 돌아다녀. 그냥 돌아다녀. 그냥 돌아다녀. 그냥 돌아다녀. 그냥 돌아다녀. 그냥 돌아다녀. 그냥 돌아다녀. 그냥 돌아다녀. 그냥 돌아다녀. 그냥 돌아다녀. 그냥 돌아다녀. 그냥 돌아다녀. 그냥 돌아다녀. 그냥 돌아다녀. 그냥 돌아다녀. 그냥 돌아다녀. 그냥 돌아다녀. 그냥 돌아다녀. 그냥 돌아다녀. 그냥 돌아다녀. 그냥 돌아다녀. 그냥 돌아다녀. 그냥 돌아다녀. 그냥 돌아다녀. 그냥 돌아다녀. 그냥 돌아다녀. 그냥 돌